담나의 살이 묻듯이 머린 호린 오행과 똥단 석도울지 활동으로 비 버둥버둥 스틸된 썰라 앵그우치비 살내 묻듯이 쓴 동안 이끌어냈다